오늘 낮과 긴 식구만이 나아라. 개춘의 목춘사이 니키하이 눈문과이 기 누구야 하카 기니치치 수누무 누야 니 찬사 눈문하야 니해 넌 씻은 눈문하야 니해